0: 했어요. 아냐 돌릿 바산니 바이라키.
1: 아우.
0: 세조 또 에판 아드 크나이 동네로 니 방기타 농카.
1: 아우 아우 아우. 말라이 케나 함바이야 파르마니 바게이 테 르사무노 코이 허르마니 바게이 크나 또 또 르사무 쩨 크나이 말라냐 말라이 케나 함바이 그릉마니 바게이. 아우 파리게 징어저로 크나라에네 코이 허르작 르사무 지니 타쿡 베샤라이 리앙바이 리앙 르사무노 크나나네 보 코이 허르카 파리케 바 쩨 크나라에네 크나 또 또 어르사무노